만에 들고 걸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찾아온 붕어빵은 우리에게 곧 겨울이 온다고 살짝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일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머라이 캐리 보이스투맨의 원 스윗 데이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일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붕어빵

붕어빵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계절이 됐네요. 붕어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원래는 이제 한겨울에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씩 앞당겨져서 초가을에 이렇게 우리가 붕어빵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선물 같은 일입니다. 권민정님은요. 아침에 붕어빵 트럭을 보았는데 뱃속에 아가가 계속 가서 사 먹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와서 냠냠 먹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뱃속의 아기도 좋아하겠는데요. 네. 4213님, 와우, 차디 9월인데 벌써 붕어빵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힘들었던 오늘 급 영양제 맞은 것처럼 힘이 불끈 나요. 팥붕, 슈붕 둘 다 사 먹을 겁니다. 으하하하. 차디는 어떤 맛을 좋아하시나요? 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옛날 사람이니까. 팥 무조건 파세요, 저는요. 무조건 파세요. 예, 무조건 파십니다. 네. 요거는 제가, 굽힐 수가 없어요. 광고 듣고 오죠.

0: 작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장미.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장세.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1: 베이글닷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7214님. 윗집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가 정착을 한 것 같더니요. 이제 새끼를 낳은 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문제는 이 자식들이 집은 위에다 짓고 화장실은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로 정했는지 자꾸 저희 집에 볼일을 보고 올라갑니다. 여기저기 조언을 얻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가시도 깔았는데요. 이젠 이것도 적응을 했는지 거기서도 앉아서 볼일을 보더니 아예 지 친구들을 데려와서 모임까지 하더라고요.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한동안 이 실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엄청 얘네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뭐 공중화장실처럼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던데요.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물 망 같은 거를 이렇게 싹 싸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3층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그 무슨 장비를 하고 올라와서 해야 돼서 예, 꽤 큰 돈을 또 지불을 했는데 그 후로는 뭐 예, 안 오긴 합니다만 그래요. 사실 뭐 얘네들도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걸 텐데 예,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예,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730님, 요즘 주말마다 바둑을 배우러 다니는데요. 첫 수업을 갔는데 같은 수업 듣는 선배님들이 거의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너무 의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초딩 스승님들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축도 되고 그러네요. 열심히 배워서 스승을 이기는 제자가 돼봐야겠습니다. 하하하 하셨어요. 아, 애들도 많이 바둑을 배우나 봐요. 몰랐습니다. 저는 뭐 기원 같은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바둑을 둬본 적도 없고요. 저는 약간 이제 오목 계열. 예, 약간 이제 오목 쪽이지. 예. 아,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도경수의 팝콘까지 여쭤요. 6593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성시경의 너에게, 도경수의 팝콘까지 들었어요. 3358님. 자디는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을 만큼 좋아해서 여러 가지 햄버거 브랜드 종류를 섭렵 중인데 근데 먹은 버거가 좀 질릴 때쯤 저희 가게 옆에 수제 햄버거 집이 오픈했습니다. 슬쩍 보니까 9가지 메뉴가 있던데 한 달은 행복하겠죠. 좋습니다. 아, 저 햄버거 엄청 좋아하죠. 아,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버거 브랜드가 너무 많아져서 예,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제버거 막 이 조그만 가게들, 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버거집들도 요즘 많잖아요. 동네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뭐 케찹 뭐 소스 하나도 안 넣고, 예, 그냥 먹는 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 패티에, 예, 패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샤데이의 By Your Side, 윤민숙 시청해 주셨고요. 4Play의 Let's Make Love로 이어집니다.

0: 협력기업과 대리점 모집 픽쇼 코리아 1811-8335.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0: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5629님, 와이프 5살, 6개월인 두 딸. 와이프 5살인 와이프가 되기가 좀, 예. 그렇죠. 아, 이게 뛰어있기 잘해야 되는데. 아, 내일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 5살, 6개월인 두 딸. 이렇게 공주님 세 분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침에 첫째한테 우유를 챙겨주었는데요. 첫째가 우유를 그릇이 아닌 컵에 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유를 컵에 마시지 어떻게 그릇에다가 마셔요. 그래서 딸아이와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와이프가 40살이 5살 애랑 똑같이 그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섭섭함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아니, 저 너무 섭섭하고서. 아, 이 컵에다 마셔야 된다는 걸 이렇게 좀 교육하고 계셨던 교육 현장 아니에요. 우유는 원래 컵에다 마시는 거란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하고 진짜 그 거 이러니까 이 교육 현장인데 그죠? 에.

섭섭하시겠어요. 아이는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우유는 컵이라는 걸. 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반창고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2439님, 미스테리입니다. 저희 집 아들은 왜 처음에 좋은 말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술을 세야 할 일을 하는 걸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주변 애들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셨습니다. 아, 애들은요. 이게 이제 그 해야 되는 순간이 하나, 둘, 셋 그 이후에요. 애들은 원래. 예, 그거는 뭐 화나서 이렇게 뭐 그 뭐 다음 단계로 가기 직전이라고 보지 않고 셋 하면 이제 그때 하는 거로 애들은 인식을 해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가끔 네 다섯 가지 갈 때도 있어요. 네 다섯 뭐 이렇게 그때가 이제 애들이 움직이는. 네, 그게 애들의 기준이에요. 예.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규호의 상상까지 여집니다. 손선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기호의 상상까지 들었고요. 6954님, 저 지금 할머니 집에 배추 심으러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나흘을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할머니께서 전화해서는 이제 몸 괜찮냐? 다정하게 물어보시더니 괜찮으면 배추 심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배추 심고 나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겠죠? 하하하 하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밥상. 아, 너무 그립네요. 네. 저도 막 머릿속에 그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아, 멀티 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된장찌개는 꼭 추가가 되겠죠? 그죠? 할머니 표 된장찌개. 5798님, 차디는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뭔가요? 남편이 많고 많은 김치 중에 고들빼기 김치가 먹고 싶다는데 그 쌉싸름한 맛이 나는 고들빼기 김치가 대체 왜 먹고 싶은 걸까요? 만들어 먹을까 하다가 재료 다듬기도 번거롭고 쓴맛도 우려내야 하고 도저히 만들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어요. 사 먹으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고들빼기 김치. 이게 뭐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래도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죠. 예, 갑자기 그게 뭐 드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전 고들빼기 김치를 삼겹살 구워서 먹는 것도 참 괜찮은데. 예,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 4091님 청해 주셨고요. 브라이언 페리의 I'm in the mood for love, 네킹 콜의 Aquellos Ojos Verdes까지 여집니다.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이연우의 음악 앨범
10: 네,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2부를 마무리합니다. 김수영의 비틀비틀 들려드리고요. 3부에 뵙죠.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월릉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여파로 도봉지하차도부터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성동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종암에서 신내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난지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가양대교 부근에서 밀리다가 다시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고요. 반대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많이 막혀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동호대교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 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가지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인생의 회전목마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35년 전통 김치 안미채에서 김치 세트, 광희 수제 누룽지에서 가마솥에 정성 담은 혼합 잡곡 수제 누룽지, 오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시에서 바닥 클리너, 복잡한 관절을 빈틈없이 고려원단에서 관절 건강 기능식품,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드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전통 건강식품 전문 오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 회원 캔디, 친환경 오목가구 핀란드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님 사연인데요. 영양제 먹으려고 별 생각 없이 꺼내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와르르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초 안에 전부 다 주웠는데 괜찮겠죠? 괜찮다고 해주세요. 차디도 바닥에 떨어진 거 3초 정도는 모른 척 하시죠? 하셨습니다. 아, 저는 뭐 한 6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긴 하겠죠. 예. 근데 뭐 집에서, 아유, 뭐 집에서 떨어뜨린 거는 뭐, 예. 아니면 그 바깥에서 길바닥에 떨어뜨리신 건 아니죠. 거기 이제 호호 불어서, 예, 3초 안에 드시면.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 김은실 씨, 택배가 도착해서 얼른 뜯어보겠다고 신나게 포장지를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 택배 포장만 자른 게 아니라 안에 있던 새 블라우스까지 싹둑 자른 거 있죠? 블라우스라 수선하기도 어렵고 너무 허무합니다. 이놈의 급한 성격 좀 고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칼로스 뭐 이렇게 그 갈라서 열거나 가위로 잘라서 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찢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거든 진짜로. 야, 너무 아깝나요.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하정선 시청해 주셨고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까지 들었죠. 6530님, 주말이라 아들과 함께 라이딩하러 나왔어요. 점심은 짬뽕 먹자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요. 다 커서 공부하느라 저랑 안 놀아주기 전까지 열심히 놀아주려고요. 이렇게 저 따라다니면서 같이 자전거 타주고 짬뽕 먹어주고 할 날도 얼마 안 남았겠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네,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평생 아이들이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즐기셔야 됩니다. 네, 사진 많이 찍어두시고요. 간장 양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카메라 감독님이시구나. 예. 그 멋진 화면들을 다 잡아주고 계신 분이 또 사연을 주셨네요. 네, 진짜 열일하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야구 진짜 저희 프로그램에도 야구 팬들 진짜 많으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에서 Mystery of Love 9932님이 청해 주셨고요. 고체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까지 이어집니다. 4부에 뵙죠.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카.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연의 음악 앨범 4부 시작됐습니다. 7518님, 사춘기 저희 아들이 밴드부 보컬 동아리 들어갔는데요. 밴드부 활동이 완전 빠졌어요. 좋아하는 걸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원을 자주 빠지고 음악만 하겠다고 해서 부모로서 좀 걱정입니다. 차디도 학창시절 밴드부 같은 거 드셨었나요? 하셨습니다. 저는 미술부에 있었고요. 밴드는 그냥 밴드부가 아니라 그냥 밴드를 결성을 해서 방과 후에 그냥 우리들끼리 뭐 연주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았던 기억이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중에 하나로 지금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애들 교육 문제는 섣불리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만, 그 시간들이. 바다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785님. 아이가 학교에서 메추리알을 가져왔는데요. 그 알이 그만 부화가 되어서 메추리가 일출 시간마다 우렁차게 물어요. 수컷이라 꾹꾹 꾸르르 꾹꾹 꾸르르 꾹 두 번씩이요. 오늘도 오전 5시 30분부터 울기 시작했네요. 강제 미라클 모닝이에요. 병아리도 키워보고 싶었고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메추리알이면 진짜 작잖아요. 그럼 메추리 새끼도 진짜 작게 태어나겠네요. 그죠? 와우.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오,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오, 신기하네. 지드래곤의 무죄, 데이식스의 예뻤어 두 곡입니다. 장윤서 씨가 청해 주셨죠.

내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더 쉬울지